아드레트코 뭉사 안증니 베엔나 에너지코 나니금은 나가 야 차아니코 지급바 아루지니니 보수랑오니코 만나마 비타민랑 만데니 베에노 방기자 바 온티프락프락산 나가요바 낭충못급바 보수랑와 비타민랑아라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아루 비타민 B 컴플렉스랑와 비타민 A코 안증니 무크론랑나 나가 안칭니 베에노 이아 비타민 코미오데 무크론니 로콤 로콤 사비시랑코 만나마 아루와산 옹아이자 바사코바 바사코바데 카나 옹아니코 라바라 비타민 A 동급바 차아니랑아라 기 버터 도치 나톡 아루 베엔랑와 미슈 삼작랑오니코바 제카이 캐롯 모디폴 고문다 티가추 아론다크바 르뭇크바 미슈 삼작랑오니코바 비타민 A코 만나마 비타민 D코 몽송바테 살니 팅슈아오니코 아루 베엔 비카 도치 도 비르뭇 나톡 무뜸 바터 아루 치스랑오니코 만나마 비타민 D 중저대 만데 리켓츠 응급아 사비시코 만나 아마 비타민 K 이안 안증니 안치 특받다니 나 멍사 보스주코 응카다타 비타민 E니 감코 다오나바 위쿠자 니바 이아바 멍송급아 비타민 A옹아 미네랄랑니 금은 아간겐침 옹오데 원 캘슘 포스퍼러스 소디움 포타슘 맹게니슘 아로 아이런코 만차파 야 미네랄랑한 안치오 동급아 헤모글로빈랑코 타능니 감카 아니오 아로 베엔니 비망니 스나등 아니코 라키아니오 딱차카 안증니 차아니 릉아니 베와랑 바동아 만데 안생 발조카니에라 차아 릉아니 베와랑오바 옹총모타 안증아라 베엔 비튼랑코 르떼 바송에 차아 아로 메슈랑코바 무탐코 그뜬 바 무탐코라 송에 차아 안증니 살란티오 차앵바 보슈랑오니코 무탐무탐코 안증 마이다케 차나 바릉나 나가 하얀증 니에니앙나 장기탕오 낭총못급바 보스퉁아 지오니코바 나아 치릉나 만부 치주금목대 롱탈급바 옹자 제그타바 그룹게 늑부 우오동잉급바 무크론치 늑나 만기자급바 조옹랑 망엔 그낭 릉아니 치코 팡난르떼 릉나나가 야 치니 아셀란 만데고 옥사니랑코 바 옥리아니랑코 제카이 콜레라 디센트리 아로다리아 낙급바랑코 만나 아마타 우아산옹 아이자 등탕등탕 사니랑코 제카이 타이포이드 폴리오마일라이티스 존디스 옥니 주옹랑 아루와가타 급은 급은 사니랑코 만나마 치릉나 자칼급파 바이카나니 세팡오 옥나 낭자 치아콜바 치볼코 자칼로데 우아노 삼사토데 남바타 니바 남바트급파데 치르테 릉아니안 옹아야 듀트코 마몽살로바 릿기자 바 알라말라 다이나 낭자 듀톤 추금억 차아니 동아 아루 릉아니바 남미 릿테 릉자오데 치그타 앞산 낙급파 사니랑코 옥나 matna ya dutonikon tuberculosis sanikoba matna ben bitenrangko jekai wak do machu tobok ndakparangko breon ben ni rongrangko ni aro biba singiza ko ni brena nanga je ben noba songja maina uko namme nokme adita somairangna ritesa chaode nambata pressure cookerang nokko dongode ben ko uno todde nambata ya ben rangan mungsung bate wak tep om rangko manatna artuata wandake na tokpa chaode na tok singpa ongna nangja ya ba apsan tep pomko matna amata mishu samjakarang ya rangko ba suknaskang na mishu sangchingna nanga na awarangko gething ba salat take chaengode batte simsak patna nanga matna depete warangko gething chaengode chirit kumunchi shangode nambata Tino swat kija chpe dongpa beenrang ba na tokrang ko ba mi shirang ko chanaskang namme dake uamang uarang ko baitabul sio taria chim uarang ko nina nanga aro been bitenrang ode changsate sungi chaode uarang anchingi been bimang na ba nambate onna mangen gacham chaanirang ko onchi saba biba donga hode mamung saloba chana nangja Simkujade uko namme songtae ba denga thae chana nanga refrigerator donggeparang de wanoske donode ndide uko salsana batte dongija chaode nambata anchung mutam mutam cha ani ngani rangko ba nangana batple cha arnga chekhai jaluk mosala cha ba coffee ba mutam gopa bosturang jaluk aro mosala rangko nangana batte cha jaude nambata jemande rangan gastric saachim Uamangde chasrangjon nambata. Chaba kopi o bostu mungsa dunga jekon kefen nemngachim

나스만 크리스타벨 상만이 기트랑코 크나하 다 얼음비 아링 아루니 르팽니 기트랑코 크낭스카나 만겐 기트랑 잉아 아치카 송슬바 잉아 아루 아치크니 송

나시망 럼비 아링 아루 우니 럭뱅니 기트랑코 크나소아하 아루 야눈 야 프로그램랑코 왔다니 소모이바 못 나시야하 득득 사니 잡문노 나시망 델히오니 왔다츠카가바 힌디코 보랑코 크나소나 만겐 야 나가슈바니 두라

0: 아유, 염스티랑 내 도나 가해줘. 난리 옥가이 자만기노.
1: 봐봐, 얀 닦아봐 잔이랑 내 낙나디 남자와 나디 지급바 잔이랑 코디 논통나사 낭족바.
0: 나족동? 나마이코마스야. 앙이 그숙 자나스카랑코 자나만 나드빳 아가차이겐바. 안탕니 자나스카코 주소곳 나만 나나가코 나위자마.
1: 암바, 너 자프레띠멍 자마노 나 사조고데 낭유비엔이 남근이는 사가닝해바. 뭇듬 지급바 아로카리 낭톳급바 잔이랑코 왓보하. 낭유비엔이 남근이는 남마 자아니 미슈 삼자가랑코서 자보하.
0: 야코 커미셔너리트 오브 푸드 세이프티 메갈라 실롱니겠다 우야 띵아.

나시망 다이나 아루 치링라 상마니 비앗급바 발람니 깃코 크나소나 마나하 다오 졸졸 나시망나 다이나 무먼 아루 시릴 무먼니 깃 비앗스 카잉급바 카켓 기작바 카통 이안 루카스 마락니 깃동아 야코 크낭스카라 만겐

0: 아유, 염이스티랑 내 도나 가해족 난리 옥가이 자만기노
1: 봐봐 얀 닦아봐 잔이랑 내 낙나디 남자와 나디 지급바 잔이랑 거디 논통나 사낭족바
0: 나죽동 남아이코마시야 앙이 그숙 자나 스카랑고 자나만 나드빳 아가 자이겐바 안탕니 자나 스카고 주소고 나만 나나가고 나 위자마
1: 암바 나 자프레디멍 자마노 나 사족고디 낙유비에니 남근이나 사가닝해바 무뜸 지급바 아로카리 낭톳급바 잔이랑고 왓보하 낙유비에니 남근이는 남마 자아니 미슈 삼자가랑고서 자보하
2: 야고 커미셔너리트 오프 푸드 세이프티 메갈라 실롱니가타 위아띵아
3: EMI nokara samrang ananga ayo maike choligen
4: ango mungsa chol dunga ba
3: mai chol
4: nangi bank details rang hot bo sauba nakna thangkha watatken ukho bisongni agan gpa account na watas khabu je gchak ba thangkha de nakni no ngai gno
3: bebe ma
4: thola sa da bibir a yan chabu kani khamsa yan nyam gri man gpa thangkha rang ko gpni khono ni ko sakkapan mandini khono na watsu kani khamsa aru yan
3: nyam phi ani wa
4: na adi yakho takodi phatok nungo dongi natham soltum nanang gen
3: ayo takode da kamchang ade phatok nungo dongna ba
4: RBI yang ana masih rabu arum krakbo.
5: Dah siaran kemen kita nak simang saya film ni kita aku kena so nama gen arus kangpa git yang alkai yakni aru udit narenir ngapa o satia.